보다 머가리도 올리지는 속도 너는 말만 하고 계속 돌아갈 땐 빈속 다시 구덩이를 파지 왜냐면 난 빈속 돌려주고 돌려받아 깨버려 두개골 턱을 돌려 주먹으로 돌아가지 지구 본 누가 시키는 게 아닌 배달의 민족 난 존나 가득 차서 풀어줘야 해 이걸 주는 사랑해 그래 쓰게 나랑해 후 나도 떡 싸워 처음 나면 집에